맞기 기아서 맞기가 뒤지쳤음. 에이 어이 복여봐줘 에이 어이 럽여봐줘 소감으론 뱀피자스톰 애를 들매지 이게 베렉 백테미 옵니다가 바로 죽어란